0: 애청자 여러분,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? 진행을 맡고 있는 아리랑 토크쇼의 김무인,
1: 박영선 인사드립니다. 김무인 씨, 혹시 우리 조상님들이 궁궐이나 집을 지을 때 건물만 지은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0: 아니, 건물 말고 뭘 또 지었나요?
1: 바로 건물 주변과 지붕 위에 악귀를 쫓고 복을 부르는 파수꾼들을 함께 세우셨답니다.
0: 아, 지붕 위에 장식이나 수호동물들을 말씀하시는군요.
1: 맞아요. 우리 조상들은 삼토 곳곳에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.
0: 그랬었죠. 옛날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해나 달, 나무나 바위 같은 만물에 신성한 영혼과 기운이 숨어 있었다고 믿었으니까요.
1: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상님들의 지혜와 간절한 영혼이 담긴 수호동물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
0: 좋죠. 애청자 여러분도 들으면서 익숙한 영물이나 수호신이 나오면 반가우실 것 같아요.
1: 맞아요. 마을 어귀의 장승부터 궁궐 지붕의 잡상, 그리고 선악을 가리는 해태까지 전설 속 상상의 동물들이 등장하니까 재밌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
0: 네, 한편으론 옛 조상님들이 안녕을 바라며 세운 수호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 상식도 절로 늘어날 것 같아요. 그렇죠?
1: 맞아요. 예.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의 방송을 듣고 나서 매번 무심코 지나치던 고궁이나 또 옛 건물이 아주 새롭게 느껴지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한번 시작해볼까요?
0: 그래요.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첫 곡부터 듣고 올까요?
1: 아, 네, 좋습니다.
0: 자, 안치원이 부릅니다. 내가 만일.